도시 시니키. 에이, 스페라보 드구스탄드 쇼. 아워! 방식이. Enjoy your stay. This is your island. The Beach Vibes. Heart Radio. Heart Radio.